0: 고양이 사또 루스야.
1: 다꾸나 루지. 다꾸나 루지. 다꾸나 루지. 에게사 FM 농가.
2: 난시 공복한 오메리. 이메 유머로 보죠. 보모구 씨 내케바고.